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대파, 양대뿌리,
3: 양대. 뜨만의 뜨만의
4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
5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
6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
7: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 뜨만의